0: Jimmy 좀 자, 이하. 스테디마 자, 지미 8고. 우예가 지사. 야, 지위 최다 스카니. 에헤,
1: 지다스가 8고. 이어 지다자 AI 8고 바스트. 나 AI 미니 자 스카니. 이게는 나서야.
0: 에지 미트코아 아데지 아임 히그도 버스던지
1: 아 진오그니오 에요 짐스코코아요 스티아요 자미 토모니오야 넨우스미세르타
0: 지미 히타그난데카 응게가 이스피튼 후야게 에브스카예 그게 지금 지미 오쇼 안데 시키야 나 이스나크게 시 아하
1: 짐스는 오쇼인가 지득은 나요. 간에 지와트 마츠 지스코든 된 테스티나다지 스마스나요. 이 스마스나요. 바데요 지스타미오스. 에게데 게니게 감스코마 지아메 이토몬. 이 앵치가 만 단테다한 마츠. 에게데 Ayo, jidu dum ja, jidu dum, kata baaz muda. Ayo, tante dado machu noch, nga jijingon yamana noch. Ayo, it's got around his cadet. Eka do noch, nga do tko. Ayo, jidu dao jayo. Paddles. A boys to shout. Chidad Basidi G Sado with the boy war. Chidad Kadigaja Eskra, Eskmuji G shouts. Eskra, yeah. G shouts Kabo, they gave a J double two to the after. We need to have Muskanis.
0: Most see the Gunjagon at Dud Mega, Hagap Muskayag. Do you have to know we are going to have such like medium or a wish you should get your mod?
1: My name is Mata Hanan, Moshe, Chicago, Mohican.
0: Uhega chiga big sin. Chigone he. Ugega ispstin huyego ni shudushte o chigon ji wed n mashringa. E we chi green. Ji de beoj of matsions. Ugega mskayog.
1: Ayan jisit mashunia. Jimskaman. Amania. Jamit monagana siji. I meet man dante da an matsions. Jadi asyik sih kat siang ya, agak nasi di papa sih isyang jualan yang itu zaman. To take it easy, ya buat ngaji dah.
0: Jadi agak kau itu megah juga. Jim sekarang muska dos ni jod, tu kau ni aja kau yang white dog ya.
1: Yeah, ayo yang ngaji dah. Tante Daek, Matsunot, Boy Bunig, Sukhuibnskag, Tante Daek, Gwenastri, I made them,